0: 어린 한놈은 이명을 세운 몬스톤 아또한는 언프리 리아 알리 어피
1: Sporvognen med Liselotte Krogager.